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작할까요? I think if you've been listening to our show long enough, you know that you know I play bass guitar for my church band every Friday. 아마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밴드에

가서 베이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와 같이 베이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Friday, I did my duty as a bassist for the band and came back home late night and I was just browsing through YouTube and social media and I came across this song.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곡을 듣게 되어서 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니 미첼이 79년도에 이제 실황으로 부른 곡입니다. As you know, Joni Mitchell is a folk legend. 근데 이제 이분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른 그런 앨범이 하나 있긴 합니다. Which I'll actually introduce a little bit later. 근데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Goodbye Pork Pie Hat, Goodbye Pork Pie Hat이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의 버전을 들었는데 This version by Joni Mitchell in recorded in 1979 was just amazing to listen to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정말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 베이스 부분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이 자코 파스토리우스라는 이 비운의 레전드 베이시스트이죠. So the bass player who played that part was a bassist, one of the legendary bassists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at a young age, named Jaco Pastorius. 이 fretless 베이스를 치시더라고요. Fretless. Fretless bass means fret이 없어서 이 기타 지판에 뭔가 이렇게 딱딱 그 음을 분리하는 그 음새 있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글리산도 같은 슬라이드 연주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한 베이스 기타이거든요. 근데 이 연주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베이스 연주가 아니라 뭔가 이 멜로디 라인과 보컬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별개의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I know I might be exaggerating to say this. But his bass line felt like a living, breathing melody of his own. 약간 fretless bass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movemen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한 연주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제 손가락이 굉장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I just played for the band is not bass. Listening to this play by Jaco Pastorius, I felt like I wanted to break my fingers that play the bass. 이 곡의 이 세션 라인업 또한 굉장히 환상적인데, you know, alongside Jaco Pastorius on bass, Pat Metheny was the guitarist. I could see really young Pat Metheny, but he wasn't really doing much actually. 가끔가다 연주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Pat Metheny. And also another young phenom saxophonist, Michael Brecker. 정말 환상적인 라인업의 어떤 그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This is Johnny Mitchell. Recorded in 1979 as a live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Pork Pie Hat.

judging from the way he plays. Got very innovative and very much of it, I think, is comes from the you know, improvisation, I think. And as you can hear, Michael Brecker was only 20 in his 20, the saxophonist. You can hear fabulous playing by Michael Brecker also. 그래서 이 조니 미첼이 왜 이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했을까? You k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Joni Mitchell, who is a folk singer-songwriter, sang this jazz standard. Interestingly, she released an album in 1979 that was dedicated to songs composed by Charles Mingus. 방금 들으신 곡도 Goodbye Pork Pie 해도 jazz bassist legend죠. Legendary bassist Charles Mingus의 곡이거든요. One of my favorite jazz legend, Charles Mingus. 그래서 Charles Mingus와 같이 이 트리뷰트 비슷하게 두 분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Right before Mingus passed away in 1979.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데 Goodbye Pork Pie Hat.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부른 곡이죠. 그래서 이 원곡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들으신 곡의 원곡 Charles Mingus Goodbye Pork Pie Hat 좀 다르지만 이 원곡이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rles Mingus입니다. Goodbye Pork Pie Hat.

You're listening to Charles Mingus original Goodbye Pork Pie Hash. 바로 이제 원곡을 들어보셨는데,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does this title you know mean? Goodbye Pork Pie Hat. Pork Pie Hash 무엇인가? Pork Pie Hat is one of those hats that the jazz musicians love to wear. 중절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ork Pie Hat. 그 중절모인데, 그렇다면 이 Goodbye Pork Pie Hat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Charles Mingus의 곡. It was meant to be a tribute to a saxophonist Lester Young, whose trademark was a pork pie hat. 그분이 자주 쓰던 이 중절모 pork pie hat이 있었는데, 약간 그분의 닉네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헌정이 담긴 Charles Mingus의 곡이 바로 이 Goodbye Pork Pie Hat인데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o Lester Young is, right? Lester Young could be considered a progenitor for all the cool jazz musicians. 이 cool jazz와 이제 bebop jazz의 이제 그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굉장히 음을 단순하게 절제해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 재즈 장르가 이제 쿨 재즈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쿨 재즈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이 레스터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Lester Young, These Foolish Things.

These Foolish Things was the music that you just heard, Lester Young, 였습니다. So it would lead to, you know, his influence would lead to a lot of cool jazz, you know, musicians like, you know, Chet Baker, Miles Davis, and, you know, 또 생각이 안 나는데, and many more.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o Lester Young was the Mr. Pork Pie Hat. 이 다음부터 이제 쿨 재즈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So maybe to be continued sometime in the future.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그 쿨 재즈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죠. 그 수록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마일스 데이비스 피스 So What?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케이,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I'm going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프렛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Bass guitar without frets.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프렛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 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 i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space는 뭐냐면은 이 fret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space,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땅 이렇게 되잖아요. 따나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나나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to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fretless bass를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지만 그게 fretless bass였구나라고 이렇게 알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prepare a track from Paul Young. Paul Young 하면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곡으로 유명하죠. One of Paul Young's song really demonstrates well played fretless bass.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name이라는 곡이 인데요. 이 베이스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Fretless bass is also, you know, doing the bass job, you know, the low notes, right? But also doing a lot of, you know, solo-like phrasings. 제가 미믹을 잘 못하겠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So, very expressive, only that fretless bass can do. Fretless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bass was played by a bassist named Pino Palladino. 뭐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입니다. He is one of the most active bass still in the scene right now. And John Mayer의 베이시스트로도 현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많은 레전드들과 함께 작업을 한. So he's known as the touring bassist for John Mayer right now, I think. I believe. And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or today's music boutiqu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 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Jaco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Tony Levin이라는 rock bassist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bass가 이제 mainly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a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at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레퍼런스로 삼는 곡인데 폴 사이먼의 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Graceland.

A lot of, you know, detailed phrasings and very articulated, you know, lines of the bass you hear on this song. 다 이제 fretless bass로 연주가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It just gives you that warmth with the tone of the bass playing.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you know there are of course many fretless bassists and one that I always you know feel so impressed by listening to is 조동익 who is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and you know famed producer 조동익 씨의 fretless bass는 참 굉장한 베이스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그분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곡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나 어떤 날 곡들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I found this track. This one is by 김현철. I'm assuming that this was played by 조동익. Correct me if I'm wrong. 비가 와라는 곡을 이 연주곡으로 연주한 연주곡으로 이제 편곡한 버전이 있는데 you'll hear his fretless bass playing with this track. That's gonna be the last track for today. 김현철 instrumental version of 비가 와.

Yes,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a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그래서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Yes, Idina Menzel and Aurora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사.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난 이미 모험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나 필요하지 않아.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를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리스크할지 굉장히 두렵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Bu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side of this person that wanting to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is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t.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푸른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That was 이주원 마음. 와. Hope you know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You know,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y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일단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you know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Mom,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그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 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That was a pure imagination, Timothy Chalamet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pure imagination은 어차피 약간 동요적인 좀 요소들이 좀 있죠. 가사가 벌써 이 원카의 사운드트랙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So there you have it, the 동요 weekly today. Two matching songs for two 동요's,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Okay, Fleetwood Mac, Dreams.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f you tuned in last week, I did a little mini traveling by the way of music.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I think you, if you remember, I believe it was sometime last week on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we did a little hopping around the different countries by the way of music.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I kind of ran out of time at the time. So 그때 준비한 게 세계 곳곳의 그런 어떤 예,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세네 곡 정도 하와이 갔다가 아일랜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곡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It is still a vacation season, right? And I'm sure that you've have set your mind to your traveling destination for this break, right?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But maybe if you like the vibe of the song, if you like the vibe that the certain song gives you about certain places, maybe you can make that as your next destination for your travel, maybe, right? 그래서 그런 곡들 준비해 봤는데 차근차근 하나둘씩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모나코로 우리를 데려가는 곡입니다. Bad Bunny, 모나코로 시작하겠습니다.

So we started with Monaco, Bad Bunny의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뽀님께서 파리에서 택시 타면 들을 수 있을 만한 곡이네요. 좋아요. 특유의 향도 난것 같아요. 중간에 Avec le temps이 나오네요. Avec le temps은 with time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뽀님 says it's kind of like a song with a vibe that you would hear in a taxi in Paris, right? I can even feel like there's a certain smell that I can feel with this song. So 모나코 항상 궁금했어요. 모나코가 이 프랑스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So Monaco is actually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country located on the northern coast of

vegetarian. C. 그렇군요. 모나코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Okay, so time to maybe hop over to Italy.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이 딘 마틴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Mambo Italiano인데요. Club de Belugas 리믹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어떻게 제가 뭐라 그럴까요? My description doesn't really do justice on this picture. 너무 아름다운 사진인데 오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광장인데 옆에 이제 멋진 건축물이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즐비한 어떤 광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체스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우. Thanks for the picture.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비자로 한번 가볼게요. 이비자라는 곳에 대해서 참 노래가 꽤 있어요. 이 노래를 포함해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CDM 프로젝트입니다. One Night in Ibiza.

That was CDM Project One Night in Ibiza, right? 1201님께서도 목소리가 클론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신설풍님께서는 이상민 씨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oes have that similarity, right? That the husky manly voice. So Ibiza는 EDM의 또 성지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섬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는 이제 EDM이겠지만 뭐 아주 80년대, 90년대 어떤 댄스, 어떤 팝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인데 이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interesting thing is they have a lot of clubs and parties. So during the summertime, a lot of young people come to Ibiza to you know, really party and celebrate. So, Ibiza is known as the Mecca of EDM, and you kno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here there to enjoy clubs and parties. 그렇군요. 참 이비자라는 이게 이제 포함된 그 제목의 곡도 참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So, let's head over to Budapest. 분위기 좀 바꿔서 George Ezra의 Budapest 들어보시죠.

That was George Ezra, Budapest. Budapest, of course, the capital city of Hungary, right? 헝가리에 대해서 뭐 아는 많은 제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다뉴브강 딸아이 숙제하면서 다뉴브강에 대해서 저도 배우게 됐었는데 I guess you'll be able to see 다뉴브강, right? If you go to Budapest. And Swimmer님께서 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because I was talking about Danube River, right? 다뉴브강을 이제 딸아이 숙제하면서 도와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That's what the Danube River looks like. 그렇죠? 아, 너무 멋집니다. 멋진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에서 저 신발은 이렇게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신발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강 옆에. 신발은 그 다뉴브강의 이 신발들이라는 이 조형 작품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수장된 곳을 기리는 의미라고 해요. So those they're part of a memorial sculpture that you see the shoes that you see on this picture. Swimmer님 has uploaded to our chatting room. It's a sculpture called The Shoes on the Danube Bank. It commemorates the Jews who lived in Hungary and were drowned there by the Nazis. 아주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조형 작품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와 사진, 야 이렇게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사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 guess that is the beauty of joining our open chatting room, don't you think? 아까 제가 채팅룸으로 이제 계속 오라는 그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perk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I found this really interesting song. 밴드 이름부터 일단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인데, it is spelled sort of the German way. DSCHINGHIS, Khan. 뭐, I guess it is, pronounced Genghis Khan, right? But it is spelled in a German way. Moscow라는 곡인데요. Moscow는 또 이제, that means Moscow. In German, 모스크바를 이제 German으로 읽으면 마스카우라고 합니다. 징기스칸의 마스카우라는 곡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 그곡 아실 만한 그런 곡입니다. 마스카우로 가보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妈妈，我想去游泳。
1: 哎，等等，刚吃了饭，不能马上游泳，得消化一下呀。
0: 妈妈，现在可以去游泳吗？
1: 来，先跟我。

0: 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our special guest, should I put it that way.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out of control. 오늘 역시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가 또 열심히 읽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everyone. So from now on, today's ou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a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 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 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 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팍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oh my goodness. 어,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냉면,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냉면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 그냥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에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t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점심으로 오이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소박이 냉면, 뭐, 둥지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치유?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그룹어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하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룹어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 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it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l 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 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돌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이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ntgomery's?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루버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아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기 가능입니다. FX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33 모닝그루버 FX요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Morninggroover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bury said FX. 오, 가물가물한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 모닝그루버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 FX였습니다. 네,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원로즈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Montgomery's, long, long time ago, as the lead single from their second album called Strictly Physical, written and produced by Danish musicians, and the energetic, you know, this electric pop track became a major European hit and topped the official German singles chart. 독일에서는 꽤나 그래도 차트도 달성한 유명한 곡이었는데, of course, SM, they have this ability to depict some good songs from abroad, right? So FX released a Korean remake of Hot Summer in June back in 2011 as the title track of the repackaged edition of their first album, Pinocchio. And this FX version is not a sample, actually. 샘플이 아닙니다. It's actually an officially adapted Korean remake using the original melody and composition. 정말 리메이크 좋았죠? 이거는 우리가 리메이크로 보통 더잘 알게 되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곡이라고 단연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아까

떼창하고 싶었는데 가사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못하셨죠? This is a chance. We're going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course, by the fabulous idol group FX. 여러분들 리메이크 감상 한번 해보세요. Hot Summ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또 Morning Groove의 Hot Girl, Summer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Summer와 함께하는 Remake Rewind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서머 PD님이 나온산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 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지금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닥터 페이퍼 모닝 그룹어 신청곡이 있습니다. 소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코인 노래방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코인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quiz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Let's go! 뭐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ummer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떠나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ummer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했길래 세수를 다 됐을까요?

Okay. 우리 636구 모닝그리버. 안녕 모닝그리버. Hello. Welcome, welcome. 영양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아, 나. Oh my god.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를 뭘 했길래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물에 일으켜,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기발한 답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TMI. 우리 썬셋 모닝 그룹에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오, 우리 반장님, 영 H님, 영 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핑클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어떤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어,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The tide is high but I'm holding on. Let's go. It's Autumn and Kitten. The tide is high. I think this is another summery song. I'm not that kind of girl. 나 그런 여자 아니야. Who gives up just like that? 누가 그렇게 포기해? No, no, no. 그러지.

간단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5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들을 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은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졸려 여기서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T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쿠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그룹어 우리 썸머피디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은 팀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이제 윤도혁 감독님 박은 팀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한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Our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번 morning groover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번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들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호 모닝그룹 반갑고요 신규 모닝그룹이시니까 6.13호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둥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저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드릴게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은데요,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roo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게요.

It's raining man.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we wo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 Hey, it's raining man.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버리네요. 네. 더위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쓰러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지금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호 모닝그룹께서 지니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시네요. 좋아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 Let's go. It's raining man. 앞으로 지니 모닝그룹이라고 불러드릴게요. It's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어들 지니 모닝그룹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오나시 같이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고 막 끈끈하고 막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찌 거예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피디님, TBS에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코모닝그룹은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 적,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때,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up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의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artoons Back in the Days.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는 라떼 만화입니다. So from now on, send me some of your favorite cartoons when growing up as a kid. 라떼 유행했던 만화, 내가 어렸을 적 정말 즐겨보던 만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저 때 유행하던 만화는 당연히 세일러문이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도 나름 재밌게 봤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뭐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천사소년 에티, 그 다음에 웨딩피치. 저 웨딩피치 요술봉도 집에 있었고 천사소년 에티 요술봉도 집에 있었거든요. And also, I really enjoyed waking up on a Sunday morning and watching the Dengsni series with my brother. I mean, we used to fight a lot, but that was the only time where we could just be friendly with each other and just peacefully watch some series together. 오빠랑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시간이 일요일 아침마다 땡즈니 만화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치만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아마 세일러문이 아닐까 싶어요. Speaking of that, let's take a listen to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제곡.

On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we are talking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from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만화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둘둘사둘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 어릴 때는 통키요. 6시쯤에 하던 피고왕 통키 너무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와, 추억 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Yeah, 피고왕 통키, the one with the red hair, right? 저 친구가 옛날에 별명이 피고왕 통키였는데. And all the cartoons were being aired at around 6 PM at night time in the evening, right? 항상 본방사수 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TV를 6시쯤에 키면 이제 다양한 만화들이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도 많이 싸웠죠. 나 이거 볼 거야, 저거 볼 거야 하면서. 오빠 덕분에 뭐 슬램덩크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8960 박철한 모닝그룹께서 저는 아이젠버그 특공대와 캐사니오라고. So I'm not so familiar with this, so I did do a little bit of searching.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독수리 오영재 아닌가요? 그리고 캐사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I need more details, but thank you for sharing. 1388 모닝그룹어 명불허전 둘리어. 오래된 만화임에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3살짜리 우리 아들도 엄청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쌍문동의 둘리 박물관도 매우 잘 해놓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I love 둘리. 저 둘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둘리 캐릭터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거기서 그 또치 되게 좋아합니다. 또치랑 그 빨간 코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그 깐따라 삐야 깐따 삐야 하는 그 친구. 제 별명이 또 그 친구였거든요. 아 도우너 맞아요. 저 도우너 되게 좋아했어요. 아 요즘 아이들도 둘리를 보는구나. I didn't know that kids these days also watch 둘리. 4288 모닝그룹어 저의 라떼 만화는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돌이에요. 제 나이가 나오나요? 어릴 적엔 TV랑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는 시대에서 TV에 나오는 만화가 참 기다려졌어요. 추억 돋네요. 신청곡은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이요. We would only have to watch those series through television, right? There were no OTT. We would have to watch through videotape. So we had a lot of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those times where cartoons were being aired. 우리 차차 골프 모닝그룹어 땡진이 만화동산 너무 좋죠. 만화보더라 교회 못감이라고 맞아요. 땡진이 만화 뭐 이런 주제곡도 벌써 기억이 나는데요. 아리수 모닝그룹어 세일러문 주제곡 좋죠. 노래방 가서 아직도 불러요. 그리고 신내 모닝그룹어께서 여기에서 세일러문을 듣다니요.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계속해서 모닝그룹어들 추억의 만화, 라떼 만화. Tell me all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back in your generations and send me your message.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have a listen to this one.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

All 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throwback cartoon series. 우리 Rothy Du Morning Group께서 저희 집 근처에 둘립 박물관이 있어요. 놀라오셔요. 유치원에서 복구 축제할 때 틀어주더라고요. 아, 둘리가 이제 복구 축제할 때 이제 틀어주는 그런 고인 그런 만화가 돼버렸네요. 복구 축제라니. 둘리 아직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왜요? 왜 복구 축제일까요? 박혜미 모닝그룹께서 저 어렸을 때 통키 좋아한 것 같아요 라고 피구왕 통키도 유명했었죠. 피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스포츠 아닌가요? 그쵸. 뭔가 저희 학창시절에 피구왕 통키 별명을 가진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She used to wear glasses and that was also red as well.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7224 모닝그룹 said 요술공주 세리어 주제곡 듣고 싶어요. 썸머피디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세리 그거 예전에 쟁반 노래방인가? 거기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3378 모닝그룹께서 모래요정 바람돌이요. 파란 모자 흔 두더지가 나오는 세일러문. 이전에 요술공주 민키가 있죠. 요술공주 민키랑 세리는 또 다른 건가요? So 요술공주 민키 and 세리 there are two different cartoons. 요술공주 민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완전 다른 거죠? 브래들리 모닝그룹께서 라떼만 하는 드래곤볼이요. 와 드래곤볼 진짜 좋아했는데 대단했던 세계관. 오늘 황사시만이 마스크 필착이라고 I used to enjoy watching Dragon Ball series as well. 저 진짜 좋아했는데 베지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갑자기 벌크업 돼가지고 이제 노란 머리 될 때 진짜 멋있어요. 베지터 제일 좋아했었는데 뮤도 좋아했어요. 7522 모닝그룹 said 사랑의 천사 웨징 피치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회라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 몇 번이나 다시 봤었어요. I know we did not want to miss the thing, so when it comes to the last episode of whatever that we enjoyed watching, we would have to record that on a video tape. 웨딩 피치 진짜 예뻤는데 딱 세 명이 나오잖아요. 분홍색 머리한 친구랑 단발머리 친구랑 또 이제 갈색 머리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웨딩 피치 진짜 좋아했었어요. 7529 모닝그룹어 저는 뽀로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뿡뿡이도요. 아 뽀로로 좋아하셨구나. 나름 영 하시네요. 요즘 애들 근데 뽀로로 모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MZ들이 뽀로로 이제 주제곡이 나오면 다들 떼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 7529 모닝그룹어 MZ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귀대장 뿡뿡이도 유명했었죠. 고양이 CSI 캐CSI님께서 은하철도 999는 안 나오네요. 완전 은하철도 999 진짜 좋아했었는데 메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4340 모닝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떼 만화라면 일요일 아침에 동생들과 모여 앉아서 보던 은하철도 999 그리고 누가 더 멋있었는지 친구들과 얘기꽃을 피우던 들장미 소녀 캔디도 떠오릅니다. 개구리 왕눈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삐리리리리리 개굴개굴 맞아요. 이 노래도 기억이 나네요. I know we used to argue a lot about who your favorite character is, who is the most good looking, who is the most pretty one. 여기 그 캔디에서는 그 테리우스인가요? 테리? 테리우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8532 모닝그룹께서 들장미 소녀 캔디, 빨간 머리엔 은하철도 999 등 재미나게 봤어요. 주말이면 만화 시간 기다려보는 게 큰 낙이었답니다. 라고 Some of those common and popular series I mentioned. Rothy Du 모닝그룹어 저는 슬램덩크 만화책도 다 보고 했어요. 결혼해서 신랑이랑 슬램덩크 보러 가더라고요. 또 봐도 재밌어요. 서태웅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보고 싶네요. 주제곡 듣고 싶어지네요. 저는 강백호 좋아했었는데 서태웅 좋아하셨군요.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It's so hard for us to pick one song. 근데 일단 지금은 for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one. 은하철도 999에 나온 노래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ill also announce the winner. This is 김국환, 은하철도 999.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If you've been listening to our show long enough, you know that you know I play bass guitar for my church band every Friday. 아마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밴드에 가서 베이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와 같이 베이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Friday, I did my duty as a bassist for the band and came back home late night and I was just browsing through YouTube and social media and I came across this song.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곡을 듣게 되어서 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니 미첼이 79년도에 이제 실황으로 부른 곡입니다. As you know, Joni Mitchell is a folk legend. 근데 이제 이분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른 그런 앨범이 하나 있긴 합니다. Which I'll actually introduce a little bit later. 근데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Goodbye Pork Pie Hat. Goodbye Pork Pie Hat이란 곡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의 버전을 들었는데 This version by Joni Mitchell in, recorded in 1979 was just amazing to listen to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정말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 베이스 부분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이 자코 파스토리우스라는 이 비운의 레전드 베이시스트이죠. So the bass player who played that part was a bassist, one of the legendary bassists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at a young age named Jaco Pastorius. 이 fretless bass를 치시더라고요. Fretless. Fretless bass means fret이 없어서 이 기타 지판에 뭔가 이렇게 딱딱 그 음을 분리하는 그 음새 있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글리산도 같은 슬라이드 연주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한 베이스 기타이거든요. 근데 이 연주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베이스 연주가 아니라 뭔가 이 멜로디 라인과 보컬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별개의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I know I might be exaggerating to say this. But his bass line felt like a living, breathing melody of his own. 약간 fretless bass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movemen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한 연주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제 손가락이 굉장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I just played for the band is not bass. Listening to this play by Jaco Pastorius, I felt like I wanted to break my fingers that play the bass. 이 곡의 이 세션 라인업 또한 굉장히 환상적인데, you know, alongside Jaco Pastorius on bass, Pat Metheny was the guitarist. I could see really young Pat Metheny, but he wasn't really doing much actually. 가끔가다 연주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Pat Metheny. And also another young phenom saxophonist Michael Brecker. 정말 환상적인 라인업의 어떤 그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This is Joni Mitchell. Recorded in 1979 as a live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Pork Pie Hat.

any of that. Even if he played it again, 자코가 만약에 이 곡을 다시 연주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연주했을 겁니다. Judging from the way he plays. Very innovative and very much of it, I think, comes from the improvisation, I think. And as you can hear, Michael Brecker was only 20, in his 20, the saxophonist. You can hear fabulous playing by Michael Brecker also. 그래서 이 조니 미첼이 왜 이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했을까? You k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Joni Mitchell, who is a folk singer-songwriter, sang this jazz standard. Interestingly, she released an album in 1979 that was dedicated to songs composed by Charles Mingus. 방금 들으신 곡도 Goodbye Pork Pie 해도 jazz bassist legend죠. Legendary bassist Charles Mingus의 곡이거든요. One of my favorite jazz legend, Charles Mingus. 그래서 Charles Mingus와 같이 이 트리뷰트 비슷하게 두 분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Right before Mingus passed away in 1979.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데 Goodbye Pork Pie Hat.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부른 곡이죠. 그래서 이 원곡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들으신 곡의 원곡 Charles Mingus' Goodbye Pork Pie Hat 좀 다르지만 이 원곡이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rles Mingus입니다. Goodbye Pork Pie Hat.

You're listening to Charles Mingus original Goodbye Pork Pie Hash. 바로 이제 원곡을 들어보셨는데,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does this title you know mean? Goodbye Pork Pie Hat. Pork Pie Hat 무엇인가? Pork Pie Hat is one of those hats that the jazz musicians love to wear. 중절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ork Pie Hat. 그 중절모인데 그렇다면 이 Goodbye Pork Pie Hat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Charles Mingus의 곡. It was meant to be a tribute to a saxophonist Lester Young whose trademark was a pork pie hat. 그분이 자주 쓰던 이 중절모 Pork Pie Hat이 있었는데 약간 그분의 닉네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헌정이 담긴 Charles Mingus의 곡이 바로 이 Goodbye Pork Pie Hat인데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o Lester Young is, right? Lester Young could be considered a progenitor for all the cool jazz musicians. 이 cool jazz와 이제 bebop jazz의 이제 그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굉장히 음을 단순하게 절제해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 재즈 장르가 이제 cool jazz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쿨 재즈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이 레스터 영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Lester Young, These Foolish Things.

These foolish things was the music that you just heard, Lester Young, 였습니다. So it would lead to, you know, his influence would lead to a lot of cool jazz, you know, musicians like, you know, Chet Baker, Miles Davis, and, you know, 또 생각이 안 나는데, and many more.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o Lester Young was the Mr. Pork Pie Hat. 이 다음부터 이제 쿨 재즈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So maybe to be continued sometime in the future.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그 쿨 재즈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죠. 그 수록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마일스 데이비스 피스 So What?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오케이,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I'm going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프렛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Bass guitar without frets, which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프렛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 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 i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bass는 뭐냐면은 이 fret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bass,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땅 이렇게 되잖아요. 따다나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나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to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bass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fretless bass를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지만 그게 fretless bass였구나라고 이렇게 알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prepare a track from Paul Young. Paul Young 하면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곡으로 유명하죠. One of Paul Young's songs really demonstrates well played fretless bass.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Name이라는 곡이 인데요. 이 베이스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Fretless bass is also, you know, doing the bass job, you know, the low notes, right? But also doing a lot of, you know, solo-like phrasings. 제가 미믹을 잘 못하겠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So, very expressive, only that fretless bass can do. Fretless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bass was played by a bassist named Pino Palladino. 뭐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입니다. He is one of the most active bass still in the scene right now. And John Mayer의 베이시스트로도 현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많은 레전드들과 함께 작업을 한. So he's known as the touring bassist for John Mayer right now. I believe. And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or today's music boutiqu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Jaco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토니 레빈이라는 록 베이시스트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bass가 이제 mainly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a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at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레퍼런스로 삼는 곡인데 폴 사이먼의 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Graceland.

a lot of, you know, detailed phrasings and very articulated, you know, lines of the bass you hear on this song. 다 이제 fretless bass로 연주가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It just gives you that warmth with the tone of the bass playing.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you know, there are of course many fretless bassists, and one that I always you know feel so impressed by listening to is Jodongik, who is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and you know, famed producer. 조동익 씨의 fretless bass는 참 굉장한 베이스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그분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곡,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나 어떤 날 곡들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I found this track. This one is by 김현철. I'm assuming that this was played by 조동익. Correct me if I'm wrong. 비가 와라는 곡을 이 연주곡으로 연주한 연주곡으로 이제 편곡한 버전이 있는데, you'll hear his fretless bass playing with this track. That's gonna be the last track for today. 김현철 instrumental version of 비가 와.

예스,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the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그래서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좌우.

Magic carpet ride.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like torturing our listeners to come up with my guess for my matching song.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Guess 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I thought of 약간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this yearning for the unknown, the allure of some place that we've never been to.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Into the Unknown이라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I think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Yes, Idina Menzel and Aurora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ere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t.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푸른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Wow. Hope, you know,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you know,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y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일단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you know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Mom,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그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 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That was a pure imagination, Timothy Chalamet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pure imagination은 어차피 약간 동요적인 좀 요소들이 좀 있죠. 가사가 벌써 이 원카의 사운드트랙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So there you have it, the 동요 weekly today. Two matching songs for two 동요's,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Okay, Fleetwood Mac, Dreams.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01.3. If you tuned in last week, I did a little mini traveling by the way of music.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I think you, if you remember, I believe it was sometime last week on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we did a little hopping around the different countries by the way of music.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I kind of ran out of time at the time. So 그때 준비한 게 세계 곳곳의 그런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세네 곡 정도 하와이 갔다가 아일랜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곡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It is still a vacation season, right? And I'm sure that you've set your mind to your traveling destination for this break, right?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But maybe if you like the vibe of the song, if you like the vibe that the certain song gives you about certain places, maybe you can make that as your next destination for your travel, maybe, right? 그래서 그런 곡들 준비해봤는데 차근차근 하나둘씩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모나코로 우리를 데려가는 곡입니다. Bad Bunny의 모나코로 시작하겠습니다.

So we started with Monaco, Bad Bunny의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뽀님께서 파리에서 택시 타면 들을 수 있을 만한 곡이네요. 좋아요. 특유의 향도 나는 것 같아요. 중간에 Avec le temps이 나오네요. Avec le temps은 with time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뽀님 says it's kind of like a song with a vibe that you would hear in a taxi in Paris, right? I can even feel like there's a certain smell that I can feel with this song. So, 모나코, 항상 궁금했어요. 모나코가 이 프랑스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So, Monaco is actually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country located on the northern coast of Mediterranean Sea. 그렇군요. 모나코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Okay, so time to maybe hop over to Italy.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이딘 마틴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Mambo Italiano인데요. Club de Belugas 리믹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a Mambo Italiano라는 곡이었습니다. Dean Martin의 곡 있죠. It is not really Italian in its origin, actually. It is more like an Italian-American twist that this song has. It's got a lot of tongue-in-cheek kind of lyrics mixing Italian phrases and English and sort of the exaggerated stereotypes about Italian, right? 하지만 이탈리아 느낌을 느끼시기에는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0730님께서 오픈 채팅방에 사진을 두장 올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여름밤에 체스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스페인에서. I think 0730님 has sent in this picture while I was playing Monaco by Bad Bunny. I guess does have that Spanish feel to it, that song, huh? That speaks a lot of Spanish in it. So 0730님 says, I suddenly remembered taking a photo of children playing chess with adults on a summer night. It was such an impressive sight. It was in Spain. 근데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야, 이게 어떤, 와, 이렇게 어떻게 제가, 뭐라 그럴까요? My description doesn't really do justice on this picture. 너무 아름다운 사진인데, 오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광장인데, 옆에 이제 멋진 건축물이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즐비한 어떤 광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체스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우. Thanks for the picture.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비자로 한번 가볼게요. 이비자라는 곳에 대해서 참 노래가 꽤 있어요. 이 노래를 포함해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CDM 프로젝트입니다. One Night in Ibiza.

That was CDM Project One Night in Ibiza, right? 1202님께서도 목소리가 클론 같다 말씀 주셨고요. 신설풍님께서는 이상민 씨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oes have that similarity, right? That the husky manly voice. So Ibiza는 EDM의 또 성지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섬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는 이제 EDM이겠지만 뭐 아주 80년대, 90년대 어떤 댄스, 어떤 팝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인데 이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interesting thing is they have a lot of clubs and parties. So during the summertime, a lot of young people come to Ibiza to you know, really party and celebrate. So, Ibiza is known as the Mecca of EDM, and you know,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here there to enjoy clubs and parties. 그렇군요. 참 이비자라는 이게 이제 포함된 그 제목의 곡도 참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So, let's head over to Budapest. 분위기 좀 바꿔서 George Ezra의 Budapest 들어보시죠.

That was George Ezra, Budapest. Budapest, of course, the capital city of Hungary, right? 헝가리에 대해서 뭐 아는 많은 제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다뉴브강 딸아이 숙제하면서 다뉴브강에 대해서 저도 배우게 됐었는데, I guess you'll be able to see 다뉴브강, right? If you go to Budapest. And 스위머님께서 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because I was talking about Danube River, right? 다뉴브강을 이제 딸아이 숙제하면서 도와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That's what the Danube River looks like. 그죠? 아, 너무 멋집니다. 멋진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에서 저 신발은, 이렇게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신발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강 옆에. 신발은 그 다뉴브강의 이 신발들이라는 이 조형 작품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수장된 곳을 기리는 의미라고 해요. So those are they're part of a memorial sculpture that you see the shoes that you see on this picture. Swimon-nim has uploaded to our chatting room. It's a sculpture called "The Shoes on the Danube Bank." It commemorates the Jews who lived in Hungary and were drowned there by the Nazis. 아주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조형 작품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와 사진, 야 이렇게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사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 guess that is the beauty of joining our open chatting room, don't you think? 아까 제가 채팅룸으로 이제 계속 오라는 그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perk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I found this really interesting song. 밴드 이름부터 일단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인데, it is spelled sort of the German way. DSCHINGHIS, Khan. 뭐, I guess it is, pronounced Genghis Khan, right? But it is spelled in a German way. Moscow라는 곡인데요. Moscow는 또 이제, that means Moscow in German. 모스코바를 이제 German으로 읽으면 Moscow라고 합니다. Genghis Khan의 Moscow라는 곡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 그 곡! 아실 만한 그런 곡입니다. Moscow로 가보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All right, everyon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Something's wrong with these lyrics, everyon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or our special guest, should I put it that way.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will be out of control. 오늘 역시 우리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게스트가 또 열심히 읽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Easy peasy, everyone. So from now on, today's ou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It's going to be a Korean song. So they will be reading out the lyrics of a Korean lyrics for you. So today you will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ch is guessing the song title. 좋아요.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은요. 선우용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So today, 선우용녀 선생님 will be reading the lyrics for us, everyone. How exciting is that? 여러분들 쉽게 모시지 못하는 그런 게스트는 모닝 그룹에만 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 morning groove only. Exclusive on morning groove. Alright, everyone. Are you ready for this lyrics gone wrong game? 우리 용녀 선생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t is your job to read out the lyrics right now. 어머나 세상에 세상에 웬일이야 그래? 아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까팔까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이게 뭐냐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봐도거나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Thank you. 이거 읽고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d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 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ll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를 좀 읽어드리면 It will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오,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요.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야,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영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는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게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으로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그루브인데요. 4470, 보물 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하는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 소박이 냉면, 뭐 둥지 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만 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 그루버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 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시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황절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버터리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하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 그루버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0: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1: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 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1: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1: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0: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1: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돌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에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rning groovers?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루버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아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7833 모닝그루버 FX여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moninggroover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brill said FX. 오, 가물가물한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 모닝그룹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 FX였습니다. 예,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원로스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Moninggroovers, long, long time ago, as the lead single from their second album called Strictly Physical, written and produced by Danish musicians. And the energetic, you know, this electric pop track became a major European hit and topped the official German singles chart. 독일에서는 꽤나 그래도 차트도 달성한 유명한 곡이었는데, of course, SM, they have this ability to depict some good songs from abroad, right? So FX released a Korean remake of Hot Summer in June back in 2011 as the title track of the repackaged edition of their first album, Pinocchio. And this FX version is not a sample, actually. 샘플이 아닙니다. It's actually an officially adapted Korean remake using the original melody and

Composition. 정말 리메이크 좋았죠? 이거는 우리가 리메이크로 보통 더잘 알게 되는 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곡이라고 단연코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닝그루버들, 아까 떼창하고 싶었는데 가사가 영어로 나와가지고 못하셨죠? This is a chance. We're going to listen to the remake version, of course, by the fabulous idol group FX. 여러분들 리메이크 감상 한번 해보세요. Hot Summer!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또 모닝 그루브의 Hot Girl Summer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Summer와 함께하는 리메이크 리와인드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can,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써머피디님이 나온 산에 나온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요즘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어,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Dr. Paper Morning 그룹어. 신청곡이 있습니다. 소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In a minute since we did our Queen 노래방.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Queen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Queen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퀴즈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Let's go! 뭐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ummer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떠나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ummer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했길래 세수를 다 됐을까요?

0: 중국 출장 가요. 이거 봐, 이거 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네. 중국 출장. 출장 자체도 부러운 저입니다. 떠나고 싶잖아요.
1: 비행기 타고 가잖아.
0: 중국 출장 비행기 타고 가실 때.

Good morning, Boulevard. New morning, River. Hello. Welcome, welcome. 영양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크크크. 아, no. Oh my god.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a cream, but you ended up putting some sunscreen. So that is why you washed your face all over again. Ooh, 예리하신데. Happy life, morning, Boulevard. 대신에 클렌징 오일 발랐어요. So you put on some cleansing oil instead of your skin lotion. So that is why you have to wash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s this all coming from your experience?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Summer Day. 제 세대는 오마이걸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를 뭘 했길래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물에 일으켜,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기발한다.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TMI. 우리 썸머 모닝 그룹에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오, 우리 반장님, 영 H님, 영 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핑클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저는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신선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호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있을 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은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그래서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T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쿠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여러분. 우리 썸머피트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은 순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윤도혁 감독님, 박은 순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한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아,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호 모닝 그룹어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호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호 모닝 그룹은 반갑고요. 신규 모닝 그룹이시니까 613호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종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저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주세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을 때는요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roo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까요?

0: gentlemen there. It's raining man. Do you guys see? Look at the window. 밖에 창문을 보세요.
1: It's raining man.
0: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it wo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요. Hey, it's raining man.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버리네요. 네. 더위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쓰러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지금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호 모닝그룹께서 진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시네요. 좋아요. 우리 진이 모닝그룹. Let's go. It's raining man. 앞으로 진이 모닝그룹이라고 불러드릴게요. Take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들 진이 모닝그룹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진이 모닝그룹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온 아시다시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막 끈끈하고 막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팅을 해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PD님, TBS에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라고 하셨습니다. TBS,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커크모닝 여러분.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 적,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거,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의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Hot!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의 타임 캡슐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artoons Back in the Days. 오늘의 타임 캡슐 주제는 라떼 만화입니다. So from now on, send me some of your favorite cartoons when growing up as a kid. 라떼 유행했던 만화, 내가 어렸을 적 정말 즐겨보던 만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저 때 유행하던 만화는 당연히 세일러문이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도 나름 재밌게 봤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뭐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천사소년 에티, 그 다음에 웨딩피치. 저 웨딩피치 요술봉도 집에 있었고 천사소년 에티 요술봉도 집에 있었거든요. And also, I really enjoyed waking up on a Sunday morning and watching the Dengsni series with my brother. I mean, we used to fight a lot, but that was the only time where we could just be friendly with each other and just peacefully watch some series together. 오빠랑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시간이 일요일 아침마다 땡즈니 만화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치만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아마 세일러문이 아닐까 싶어요. Speaking of that, let's take a listen to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제곡.

On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we are talking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from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만화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2242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썸머피디님, 저 어릴 때는 통키요. 6시쯤에 하던 피고왕 통키 너무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와, 추억 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Yeah, 피고왕 통키, the one with the red hair, right? 저 친구가 옛날에 별명이 피고왕 통키였는데. And all the cartoons were being aired at around 6 PM at night time in the evening, right? 항상 본방사수 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TV를 6시쯤에 키면 이제 다양한 만화들이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도 많이 싸웠죠. 나 이거 볼 거야, 저거 볼 거야 하면서. 오빠 덕분에 뭐 슬램덩크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8960 박철한 모닝그룹업께서 저는 아이젠버그 특공대와 캐사니오라고. So I'm not so familiar with this, so I did do a little bit of searching.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독수리 오형제 아닌가요? 그리고 캐사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I need more details, but thank you for sharing. 1388 모닝그룹어 명불허전 둘리어. 오래된 만화임에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3살짜리 우리 아들도 엄청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쌍문동의 둘리 박물관도 매우 잘 해놓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I love 둘리. 저 둘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둘리 캐릭터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거기서 그 또치 되게 좋아합니다. 또치랑 그 빨간 코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그 깐따라 삐야 깐따 삐야 하는 그 친구. 제 별명이 또 그 친구였거든요. 아 도우너 맞아요. 저 도우너 되게 좋아했어요. 아, 요즘 아이들도 둘리를 보는구나. I didn't know that kids these days also watch 둘리. 4288 모닝그룹어 저의 라떼 만화는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돌이에요. 제 나이가 나오나요? 어릴 적엔 TV랑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는 시대에서 TV에 나오는 만화가 참 기다려졌어요. 추억 돋네요. 신청곡은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이요. We would only have to watch those series through television, right? There were no OTT. We would have to watch through videotape. So we had a lot of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those times where cartoons were being aired. 우리 차차 골프 모닝그룹어 땡진이 만화동산 너무 좋죠. 만화 보더라 교회 못감이라고. 맞아요. 땡진이 만화 뭐 이런 주제곡도 벌써 기억이 나는데요. 아리수 모닝그룹어 세일러문 주제곡 좋죠. 노래방 가서 아직도 불러요. 그리고 신내 모닝그룹어께서 여기에서 세일러문을 듣다니요.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계속해서 모닝그룹어들 추억의 만화, 라떼 만화. Tell me all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back in your generations and send me your message.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have a listen to this one.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

All 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throwback cartoon series. 우리 Rothy Du Morning Group에서 저희 집 근처에 둘리 박물관이 있어요. 놀라오셔요. 유치원에서 복구 축제할 때 틀어주더라고요. 둘리가 이제 복구 축제할 때 이제 틀어주는 그런 고인 그런 만화가 돼버렸네요. 복구 축제라니. 둘리 아직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왜요? 왜 복구 축제일까요? 박태미 모닝그룹께서 저 어렸을 때 통키 좋아한 것 같아요 라고 피구왕 통키도 유명했었죠. 피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스포츠 아닌가요? 그쵸. 뭔가 저희 학창시절에 피구왕 통키 별명을 가진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She used to wear glasses and that was also red as well.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7224 모닝그룹 said 요술공주 세리어 주제곡 듣고 싶어요. 썸머피디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세리 그거 예전에 쟁반노래방인가? 거기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3378 모닝그룹께서 모래요정 바람돌이요. 파란 모자 흔 두더지가 나오는 세일러문. 이전에 요술공주 민키가 있죠. 요술공주 민키랑 세리는 또 다른 건가요? So 요술공주 민키 and 세리 there are two different cartoons. 요술공주 민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완전 다른 거죠? 브래들리 모닝그룹께서 라떼 만화는 드래곤볼이요. 와 드래곤볼 진짜 좋아했는데 대단했던 세계관. 오늘 황사시만이 마스크 필착이라고 I used to enjoy watching Dragon Ball series as well. 저 진짜 좋아했는데 베지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갑자기 벌크업 돼가지고 이제 노란 머리 될 때 진짜 멋있어요. 베지터 제일 좋아했었는데 뮤도 좋아했어요. 7522 모닝그룹 said 사랑의 천사 웨징 피치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회라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 몇 번이나 다시 봤었어요. I know we did not want to miss the thing, so when it comes to the last episode of whatever that we enjoyed watching, we would have to record that on a video tape. 웨딩 피치 진짜 예뻤는데 딱 세 명이 나오잖아요. 분홍색 머리한 친구랑 단발머리 친구랑 또 이제 갈색 머리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웨딩 피치 진짜 좋아했었어요. 7529 모닝그루버 저는 뽀로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뿡뿡이도요. 아 뽀로로 좋아하셨구나. 나름 영 하시네요. 요즘 애들 근데 뽀로로 모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MZ들이 뽀로로 이제 주제곡이 나오면 다들 떼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 7529 모닝그루버 MZ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귀대장 뿡뿡이도 유명했었죠. 고양이 CSI 캐CSI님께서 은하철도 999는 안 나오네요. 완전 은하철도 999 진짜 좋아했었는데 메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4340 모닝그루버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떼 만화라면 일요일 아침에 동생들과 모여 앉아서 보던 은하철도 999 그리고 누가 더 멋있었는지 친구들과 얘기꽃을 피우던 들장미 소녀 캔디도 떠오릅니다. 개구리 왕눈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삐리리리리리 개굴개굴 맞아요. 이 노래도 기억이 나네요. I know we used to argue a lot about who your favorite character is, who is the most good looking, who is the most pretty one. 여기 그 캔디에서는 그 테리우스인가요? 테리? 테리우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8532 모닝그룹께서 들장미 소녀 캔디, 빨간 머리엔 은하철도 999 등 재미나게 봤어요. 주말이면 만화 시간 기다려보는 게 큰 낙이었답니다. 라고 Some of those common and popular series I mentioned. Rothy Du 모닝그룹어 저는 슬램덩크 만화책도 다 보고 했어요. 결혼해서 신랑이랑 슬램덩크 보러 가더라고요. 또 봐도 재밌어요. 서태웅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보고 싶네요. 주제곡 듣고 싶어지네요. 저는 강백호 좋아했었는데 서태웅 좋아하셨군요.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It's so hard for us to pick one song. 근데 일단 지금은 for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one. 은하철도 999에 나온 노래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ill also announce the winner. This is 김국환, 은하철도 999.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오늘의 뮤직 부티크 시작할까요? I think if you've been listening to our show long enough, you know that you know I play bass guitar for my church band every Friday. 아마 프로그램 많이 들으셨다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긴 한데 금요일 밤마다 제가 이제 교회 밴드에 가서 베이스를 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도 여느 때와 같이 베이스를 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So just like any other Friday, I did my duty as a bassist for the band and came back home late night and I was just browsing through YouTube and social media and I came across this song. 그래서 이런저런 음악을 듣다가 너무 충격적으로 좋은 곡을 듣게 되어서 그 곡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조니 미첼이 79년도에 이제 실황으로 부른 곡입니다. As you know, Joni Mitchell is a folk legend. 근데 이제 이분이 재즈 스탠다드를 부른 그런 앨범이 하나 있긴 합니다. Which I'll actually introduce a little bit later. 근데 그 재즈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 Goodbye Pork Pie Hat. Goodbye Pork Pie Hat이라는 곡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의 버전을 들었는데 This version by Joni Mitchell recorded in 1979 was just amazing to listen to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정말 특히나 좋았던 부분이 이 베이스 부분이었는데 베이스를 연주한 사람은 이 자코 파스토리우스라는 이 비운의 레전드 베이시스트이죠. So the bass player who played that part was a bassist, one of the legendary bassists who unfortunately passed away at a young age named Jaco Pastorius. 이 fretless bass를 치시더라고요. Fretless. Fretless bass means fret이 없어서 이 기타 지판에 뭔가 이렇게 딱딱 그 음을 분리하는 그 음새 있죠. 그런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글리산도 같은 슬라이드 연주 같은 게 굉장히 용이한 베이스 기타이거든요. 근데 이 연주를 들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베이스 연주가 아니라 뭔가 이 멜로디 라인과 보컬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별개의 어떤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I know I might be exaggerating to say this. But his bass line felt like a living, breathing melody of his own. 약간 fretless bass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movement.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밤 교회에서 이제 베이스를 연주하고 왔잖아요. 저는 그 연주를 들어보니까 와 내가 한 연주는 베이스 연주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자괴감이 들면서 제 손가락이 굉장히 밉게 느껴졌습니다. I was thinking, you know, what I just played for the band is not bass. Listening to this play by Jaco Pastorius, I felt like I wanted to break my fingers that play the bass. 이 곡의 이 세션 라인업 또한 굉장히 환상적인데, you know, alongside Jaco Pastorius on bass, Pat Metheny was the guitarist. I could see really young Pat Metheny, but he wasn't really doing much actually. 가끔가다 연주하고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의 Pat Metheny. And also another young phenom saxophonist Michael Brecker. 정말 환상적인 라인업의 어떤 그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This is Joni Mitchell. Recorded in 1979 as a live version. 들어보겠습니다. Goodbye, Pork Pie Hat.

That was Johnny Mitchell live version of Goodbye Pork Pie Hat, recorded, I believe, in Santa Barbara Bowl in 1979. Just leaves me speechless listening to this song, and especially the bass part by Jaco Pastorius. 이런 베이스는 카피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It's really kind of even hard to replicate what he just played. 왜냐면 I don't think he planned any of that. Even if he played it again, 자코가 만약에 이 곡을 다시 연주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르게 연주했을 겁니다. Judging from the way he plays. Very innovative and very much of it, I think, comes from the improvisation, I think. And as you can hear, Michael Brecker was only 20, in his 20, the saxophonist. You can hear fabulous playing by Michael Brecker also. 그래서 이 조니 미첼이 왜 이 재즈 스탠다드를 노래했을까? You know, you might be wondering why Johnny Mitchell, who is a folk singer-songwriter, sang this jazz standard. Interestingly, she released an album in 1979 that was dedicated to songs composed by Charles Mingus. 방금 들으신 곡도 Goodbye Pork Pie Hat도 jazz bassist legend죠. Legendary bassist Charles Mingus의 곡이거든요. One of my favorite jazz legend, Charles Mingus. 그래서 Charles Mingus와 같이 이 트리뷰트 비슷하게 두 분이서 앨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Right before Mingus passed away in 1979. 그 앨범에 수록된 곡 중에 하나인데 Goodbye Pork Pie Hat. 그 곡을 이제 라이브로 이제 부른 곡이죠. 그래서 이 원곡도 한번 들어볼 만한 게 지금 들으신 곡의 원곡 Charles Mingus Goodbye Pork Pie Hat 좀 다르지만 이 원곡이 이렇게 해석됐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Charles Mingus입니다. Goodbye Pork Pie Hat.

You're listening to Charles Mingus original Goodbye Pork Pie Hash. 바로 이제 원곡을 들어보셨는데,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does this title you know mean? Goodbye Pork Pie Hat. Pork Pie Hash 무엇인가? Pork Pie Hat is one of those hats that the jazz musicians love to wear. 중절모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Pork Pie Hat. 그 중절모인데, 그렇다면 이 Goodbye Pork Pie Hat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Charles Mingus의 곡. It was meant to be a tribute to a saxophonist Lester Young, whose trademark was a pork pie hat. 그분이 자주 쓰던 이 중절모 Pork Pie Hat이 있었는데, 약간 그분의 닉네임,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 헌정이 담긴 Charles Mingus의 곡이 바로 이 Goodbye Pork Pie Hat인데요. So you might be wondering who Lester Young is, right? Lester Young could be considered a progenitor for all the cool jazz musicians. 이 cool jazz와 이제 bebop jazz의 이제 그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텐데, 굉장히 음을 단순하게 절제해서 절제미를 보여주는 그 재즈 장르가 이제 cool jazz인데, 그런 어떤 큰 이제 cool jazz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줬던 분이 바로 이 Lester Young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This is Lester Young, These Foolish Things.

These foolish things was the music that you just heard, Lester Young이었습니다. So it would lead to, you know, his influence would lead to a lot of cool jazz, you know, musicians like, you know, Chet Baker, Miles Davis, and, you know, 또 생각이 안 나는데, and many more.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So Lester Young was the Mr. Pork Pie Hat. 이 다음부터 이제 쿨 재즈 얘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So maybe to be continued sometime in the future. 마지막 곡으로는 이제 그 쿨 재즈의 본격적인 시초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Kind of Blue라는 앨범이 있거든요. 마일스 데이비스의 앨범이죠. 그 수록곡으로 오늘 마지막 곡 마일스 데이비스 piece So What?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Okay, so for today's music boutique, I'm going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involves bass guitar. You see, I have my guitar here, right? I'm going to give you a short demonstration of some of the things that I'll be talking about today. 오늘은 이 fretless bass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Fretless bass. 혹시 들어보셨나요? Fretless bass. 말 그대로 이 fret은 이제 금속 칸막이라고 하죠. 그 프렛이 없는 베이스 기타를 말한 겁니다. So fretless bass is exactly what the name suggests. A bass guitar without frets. Frets are those metal strips that divide the fingerboard into notes. 이 기타나 베이스에서 이 프렛의 역할은 뭐냐면 음정을 구분해주는 그런 금속 칸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주자가

그이 칸막이? 그냥 말보다는 제가 잠깐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 기타를 보시면은 I'm not sure if you can see, but there's a little 약간 금속 약간 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if you move from one note to another, right? 띵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That is because there is this little fret. The metal sort of a divider between the fingerboard. 그게 이제 음을 이제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 하면서 뭔가 걸리죠, 음이. 이게 걸리죠. 이렇게. That is because there are frets between. 근데 이 fretless space는 뭐냐면은 이 fret이 없는 거예요. So if you look at the fretless space, you won't see those metal dividers.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은 땅 이렇게 되잖아요. 따나나나나나 약간 조스 같은데 그게 없으면은 따가 굉장히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You see what I'm saying, right?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악에서 이제 글리산도라고 하죠. 아니면 슬라이드라고 하는데 음과 음 사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So the note to note is more natural without any like break. 아까 제가 딴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은, 왜냐면 우리가 노래할 때 뭔가 이렇게 음과 음 사이를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잖아요. We can go from one note another, like s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gliding through the notes, sort of. 그래서 이 fretless 베이스를 약간 노래하는 것 같은 베이스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all fretless bass like a singing bass. 그래서 fretless 베이스를 곡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곡이지만 그게 fretless 베이스였구나라고 이렇게 알면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I prepare a track from Paul Young. Paul Young 하면 Every Time You Go Away라는 곡으로 유명하죠. One of Paul Young's song really demonstrates well played fretless bass.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name이라는 곡인데. 이 베이스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at, that's my home.

Paul Young, Wherever I Lay My Head, That's My Home. Fretless bass is also, you know, doing the bass job, you know, the low notes, right? But also doing a lot of, you know, solo-like phrasings. 제가 미믹을 잘 못하겠네. 이런 부분 나오잖아요. So very expressive, only that fretless bass can do. Fretless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법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bass was played by a bassist named Pino Palladino. 뭐 지금까지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베이시스트입니다. He is one of the most active bass still in the scene right now. And John Mayer의 베이시스트로도 현재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인데 많은 레전드들과 함께 작업을 한. So he's known as the touring bassist for John Mayer right now. I believe. And the inspiration that I received for today's Music Boutique was Jaco Pastorius. 월요일날 이제 Jaco Pastorius 음악 들려드리면서 그 Johnny Mitchell Goodbye to Pork Pie Hat 들려드렸었죠. That song, you know, has a lot of fretless bass on it. 그래서 Jaco의 곡은 이미 들려드렸으니까는 다른 fretless bassist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I think you heard plenty of Jaco Pastorius' fretless bass through that song, Johnny Mitchell's song that I introduced earlier on Monday's show. 두 번째 곡은 Sledgehammer 역시 예, 걸작이죠. Peter Gabriel의 걸작 송인데 Tony Levin이라는 rock bassist 역시 fretless bass를 자랑하는 그런 곡인데 먼저 곡을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Peter Gabriel, Sledgehammer.

So Peter Gabriel, Sledgehammer,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by Tony Levin. 아까 이제 첫 곡과는 좀 달리 fretless bass가 이제 mainly used as the bass sound that we are accustomed to. 뭔가 이게 솔로 타입의 베이스보다는 깔아주는 하지만 굉장히 글리산도로 막 움직이는 움직이는 그런 베이스가 참 돋보이는 그런 곡이죠. 다음 곡은 이제 폴리스의 곡인데, I think Sting really made a great use of a fretless bass with a lot of recordings that he has done as well, adding that warmth and, as I said, the subtle glissando feel to his playing.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이라는 곡인데요. 폴리스의 곡 한번 들어보시죠.

The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And as you can listen, I would have to say a lot of subtle fretless bass playing by Sting. 뭔가 이렇게 딱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fretless는 아니고. But there are ways to play like a fretless bass on a regular bass too. 그냥 보통 베이스를 치면서도 약간 fretless 느낌처럼 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You know, you see some people wearing 목장갑, like those cotton gloves on their left hand. 베이스 칠 때 그 장갑을 끼고 부드러운 어떤 글리산도를 위해서 또 그렇게 장갑을 끼고 플레이하는 분도 볼 수 있죠. Let me give you another fine example of fretless bass playing. This one by bassist Bakiti Kumalo. 아마도 가장 사람들이 fretless bass 연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reference로 삼는 곡인데 Paul Simon의 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Graceland.

a lot of, you know, detailed phrasings and very articulated, you know, lines of the bass you hear on this song. 다 이제 fretless bass로 연주가 된 건데 뭔가 이렇게 따뜻한 느낌, 날카로운 느낌보다 그런 느낌을 많이 주죠. It just gives you that warmth with the tone of the bass playing.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you know, there are of course many fretless bassists, and one that I always you know feel so impressed by listening to is Jodongik, who is the other half of 어떤 날, and you know, famed producer. 조동익 씨의 fretless bass는 참 굉장한 베이스 연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막 그분도 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곡, 본인이 이제 프로듀싱한 곡이나 어떤 날 곡들에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I found this track. This one is by 김현철. I'm assuming that this was played by 조동익. Correct me if I'm wrong. 비가 와라는 곡을 이 연주곡으로 연주한 연주곡으로 이제 편곡한 버전이 있는데, you'll hear his fretless bass playing with this track. That's gonna be the last track for today. 김현철 instrumental version of

예스, 마법의 문을 열면 도담, 다담, 중창단이었습니다. Great, great.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문을 열면 펼쳐질 세계는 어떤 곳일까 궁금해. Wow. I wonder what will unfold when the door swings open. Wow. 모험은 시작됐어. 별빛 가득한 밤하늘을 날아다니고. The adventure has begun. I will soar across the star-filled night sky.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여행을 하고 마법의 숲을 지나 신비로운 모험을 떠나는. Travel back through time, journey beyond the enchanted forest. 용감한 기사가 되어 세상을 구할 거야. And become a brave knight who saves the world. 그래서 어떤 매칭곡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이제 게스가 있으신데요. 위즈덤님께서는 마법의 성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Yes, good try, I think. 아니면 이문세 파랑새도 좋을 것 같다고. 제니님 suggested 자우림 매직 카펫 라이드. Yes, good, good, good tries, but no.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It's like torturing our listeners to come up with my guess for my matching song.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Guess 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 I thought of 약간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동경 같은 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 곡을 들으면서 this yearning for the unknown, the allure of some place that we've never been to. 그죠?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그 Into the Unknown이라는 곡이 생각났습니다. I think it's from the animation series Frozen Part 2. 가사를 보면은 뭔가 굉장히 나한테 들리는 소리가 계속 있어요. 뭔가를 어떤 세계에 대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어떤 속삭임 같은 게 있는데 you try to kind of deny hearing it. 그런 소리가 분명히 들리는데 나는 들리지 않아. 나는 몰라라고 계속 부인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속삭임에 이끌려 그 unknown 속으로 그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의 그런 가사인데요. 바로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까요?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은 아마 I believe it's the same person, Idina Menzel, and Aurora from the soundtrack of Frozen 2. 들어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from the Frozen Part 2.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가사를 잘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이 가사. I've had my adventure. I don't need something new. 난 이미 모험을 경험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나 필요하지 않아. I'm afraid of what I'm risking if I follow you into the unknown. 이 나한테 들리는 목소리한테 하는 말인데 너를 따라서 이 미지의 세계로 간다면은 내가 어떤 것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지 내가 어떤 것을 리스크할지 굉장히 두렵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잘 표현했네요. But it seems like there's something inside of this person that wanting to follow that voice into the unknown. 뭔가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미지의 세계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함께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습니다. Wow. Okay. Let's move on to our second 동요 song. The song is called 마음. 제가 가사가 참 너무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동요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It goes like this.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 The heart is the biggest home in the world. 울타리도 없어, 지붕도 없어. There has no fence, no roof. 사랑을 품고 있으면 한없이 커져. If it holds love, it will grow bigger.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지. Big enough to reach the edge of the universe. 마음은 내가 짓는 집. My heart is a home that I built. 미움의 벽도 내가 쌓고 허물고. I can put up walls of anger or tear them down. 나쁜 생각도 다시 고칠 수 있는 뚝딱뚝딱 내 손으로 짓는 집. If my darkest thoughts can be rebuilt and brick by brick with my own hands, 어떤 집을 지을까? 어떤 색깔로 채울까? 어떤 꿈들을 그려볼까? What kind of home will I build? What colors will I fill it with? What dreams will I paint inside? 나의 마음 가득히 행복해지는 예쁜 집을 짓자. Let's build a beautiful home, one that fills our hearts with happiness. What a lyric, huh? Don't you think? 이 마음을 내가 먹기 따라서 내 마음은 우주 끝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집이다라는 그런 가사인데요. 작사 이주영, 작곡 김풀은 한번 들어볼까요? This is a song by 이주원 마음.

That was Ijuan Maum. Wow. Hope children can listen to 동요s like this, learn from it. 근데 이제 동요를 보통 부르는 친구들이 동요를 많이 듣죠. But there's just a short span of age, years, right? That they can actually sing 동요. 왜냐면 동요를 부를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get into a puberty and the voice changes. So 그 약간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그 동요를 부를 수 있는 나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I would say about 4 or 5 years of childhood.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이라도 조금 동요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데, it's not easy. It's really hard to compete with K-pop and and whatnot. 자극적인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미 아이돌 음악이나 참 안타깝긴 하지만 좀 동요가 많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불려졌으면. 또 어른들도 많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So what would my matching song be? I think this song, Mom, talks about the importance of imagination. With your imagination, you can build your house, which is your heart, in any shape or form.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서 나의 마음의 집, 나의 마음은 어떤 집으로라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So all about imagination. 그래서 저는 이 pure imagination 그 티머시 샬라메가 부른 곡이죠. 원카에 수록된 곡인데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되죠. Don't be shy. It's alright if you feel a little trepid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t need explanation. 부끄러워하지 말고 괜찮아요. 조금 두려워. 하고 망설여진다고 해도요. If you want to view paradise, simply look at them and view it. Somebody to hold on to. It's all we really need. Nothing else to it. 가끔은 그런 감정들의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꿈 같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그냥 눈을 들어 바라보세요. 들어보겠습니다. Timothée Chalamet from Wonka soundtrack, Pure Imagination.

That was a pure imagination, Timothy Chalamet였습니다. 좋습니다. 아, pure imagination은 어차피 약간 동요적인 좀 요소들이 좀 있죠. 가사가 벌써 이 원카의 사운드트랙이라는 점도 그렇고요. So there you have it, the 동요 weekly today. Two matching songs for two 동요's, and I will be back next week with another. Okay, Fleetwood Mac, Dreams.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If you tuned in last week, I did a little mini traveling by the way of music.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세계 각국으로 여행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선곡을 한 걸 기억하실 겁니다. I think you, if you remember, I believe it was sometime last week on one of our music boutique segment, we did a little hopping around the different countries by the way of music. 그래서 근데 그거를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I kind of ran out of time at the time. So 그때 준비한 게 세계 곳곳의 그런 어떤 예,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세네 곡 정도 하와이 갔다가 아일랜드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 곡들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It is still a vacation season, right? And I'm sure that you've have set your mind to your traveling destination for this break, right? 지금까지 뭐 이렇게 어디로 갈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But maybe if you like the vibe of the song, if you like the vibe that the certain song gives you about certain places, maybe you can make that as your next destination for your travel, maybe, right? 그래서 그런 곡들 준비해 봤는데 차근차근 하나둘씩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이 모나코로 우리를 데려가는 곡입니다. Bad Bunny의 모나코로 시작하겠습니다.

0: compter sur mes jours qui fuyaient dans le temps.
1: Crème.

So we started with Monaco, Bad Bunny의 곡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뽀님께서 파리에서 택시 타면 들을 수 있을 만한 곡이네요. 좋아요. 특유의 향도 난것 같아요. 중간에 Avec le temps이 나오네요. Avec le temps은 with time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뽀님 says it's kind of like a song with a vibe that you would hear in a taxi in Paris, right? I can even feel like

There's a certain smell that I can feel with this song. So 모나코 항상 궁금했어요. 모나코가 이 프랑스 동남부 해안에 위치한 도시 국가라고 합니다. So Monaco is actually an independent and sovereign country located on the northern coast of Mediterranean Sea. 그렇군요. 모나코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라고 합니다. Okay, so time to maybe hop over to Italy.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이딘 마틴의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Mambo Italiano인데요. Club de Belugas 리믹스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a Mambo Italiano라는 곡이었습니다. Dean Martin의 곡 있죠. It is not really Italian in its origin. Actually, it is more like an Italian-American twist that this song has. It's got a lot of tongue-in-cheek kind of lyrics mixing Italian phrases and English and sort of the exaggerated stereotypes about Italian, right? 하지만 이탈리아 느낌을 느끼시기에는 좋은 그런 음악인 것 같습니다. 0730님께서 오픈 채팅방에 사진을 두장 올려주시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여름밤에 체스 두는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사진 찍었던 기억이 갑자기 났어요. 스페인에서. I think 0730님 has sent in this picture while I was playing Monaco by Bad Bunny. I guess

does have that Spanish feel to it, that song, huh? That speaks a lot of Spanish in it. So 0730님 says, I suddenly remembered taking a photo of children playing chess with adults on a summer night. It was such an impressive sight. It was in Spain. 근데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야, 이게 어떤, 와, 이렇게 어떻게 제가, 뭐라 그럴까요? My description doesn't really do justice on this picture. 너무 아름다운 사진인데, 오셔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광장인데, 옆에 이제 멋진 건축물이, 이렇게 상점이 이렇게 즐비한 어떤 광장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체스를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와우. Thanks for the picture.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비자로 한번 가볼게요. 이비자라는 곳에 대해서 참 노래가 꽤 있어요. 이 노래를 포함해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CDM Project입니다. One Night in Ibiza.

That was CDM Project, One Night in Ibiza, right? 1201님께서도 목소리가 클론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신설풍님께서는 이상민 씨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oes have that similarity, right? That the husky manly voice. So Ibiza는 EDM의 또 성지라고 불리우는 스페인의 섬이라고 합니다. 뭐 현재는 이제 EDM이겠지만 뭐 아주 80년대, 90년대 어떤 댄스, 어떤 팝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인데 이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는데 interesting thing is they have a lot of clubs and parties. So during the summertime, a lot of young people come to Ibiza to really party and celebrate. So, Ibiza is known as the Mecca of EDM, and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flock here there to enjoy clubs and parties. 그렇군요. 참 이비자라는

이게 이제 포함된 그 제목의 곡도 참 많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So, let's head over to Budapest. 분위기 좀 바꿔서 George Ezra의 Budapest 들어보시죠.

That was George Ezra, Budapest. Budapest, of course, the capital city of Hungary, right? 헝가리에 대해서 뭐 아는 많은 제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다뉴브강 딸아이 숙제하면서 다뉴브강에 대해서 저도 배우게 됐었는데 I guess you'll be able to see 다뉴브강, right? If you go to Budapest. And Swimmer님께서 이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 이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because I was talking about Danube River, right? Danube 강을 이제 딸아이 숙제하면서 도와줬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That's what the Danube River looks like. 그죠? 아, 너무 멋집니다. 멋진 사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에서 저 신발은 이렇게 그 사진에 보면 이제 신발이 이제 나와 있거든요. 강 옆에. 신발은 그 다뉴브강의 이 신발들이라는 이 조형 작품이라고 합니다. 헝가리에 살던 유대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수장된 곳을 기리는 의미라고 해요. So those are they're part of a memorial sculpture that you see the shoes that you see on this picture. Swimmer님 has uploaded to our chatting room. It's a sculpture called The Shoes on the Danube Bank.

it commemorates the Jews who lived in Hungary and were drowned there by the Nazis. 아주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조형 작품이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와 사진, 야 이렇게 이걸 공짜로 봐도 되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좋은 사진, 또 그런 의미가 있는 사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I guess that is the beauty of joining our open chatting room, don't you think? 아까 제가 채팅룸으로 이제 계속 오라는 그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perk가 있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I found this really interesting song. 밴드 이름부터 일단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인데 it is spelled sort of the German way. DSCHINGHIS칸. 뭐 I guess it is pronounced Genghis Khan, right? But it is spelled in a German way. Moscow라는 곡인데요. Moscow는 또 이제 that means Moscow in German. 모스코바를 이제 German으로 읽으면 Moscow라고 합니다. Genghis Khan의 Moscow라는 곡인데요. 아마 들어보시면은 아, 그 곡 아실 만한 그런 곡입니다. Moscow로 가보겠습니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
3: 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